바쁘고 까먹은 날이 줄어도 백지숙 거시가 달아줄 줄은 니야로 엠마야 백불리아는 것을 벌써 니구라 니 백지도 오늘 부스워스레